8월 8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 인사했던 찬양은요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이어서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까지 함께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생각나죠. 햇볕이 정말 쨍쨍합니다. 여러분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늘이 있으시다면 외출하실 때는 좀 그늘 통해서 통행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보충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 찬양으로 마음 더욱 시원하게 하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 가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로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8785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항상 통근 버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극동방송 듣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가는데요. 많은 위로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장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출근길 가시네요. 아유, 이 토요일도 힘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8785님의 걸음걸음 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밖을 나서기 위해서 외출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방송 썸머 스페셜.
1: 오늘은 이 더위, 이 습도,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찬양 스페셜,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9950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서 전해드려요. 엄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요.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두 번의 큰 수술 지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회복하는 기간까지 일상생활 다시 복귀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9950님 아내분뿐만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극동방송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소서.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는지, 얼마나 약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자격을 묻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 충분히 넉넉히 이 태양빛처럼요, 뜨거워서 내릴 때는 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태양빛처럼 정말 쏟아지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내 푸른 초장. 내일 푸른 초장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마음을 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우린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쳐 설 수 있겠는가? 저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해본 또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제게 묻는다면은 안 됩니다라고 답을 줍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어떤 자기의 강한 신념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변해 있는 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또는 외부적인 강한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순간에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잠시 변해지기는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그 사람들이 변치 말자고 약속할 때 피를 뭐 이렇게 빼서 혈서를 쓴다든지 술잔에 서로 다뤄가지고 나눠서 마신다든지 왜 이런 극한 행동까지 하겠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서로 배반하면은 죽어도 좋다라는 각서를 쓰자. 왜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디서 변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니까 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왕국은 바빌론으로, 그러다가 바빌론이 아수르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제 이들이 이민 정책을 씁니다. 같은 민족끼리 모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에 전부 다 흩어놔버리죠. 그래서 이민 정책을 써서 이제 그 이민 정책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다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약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약속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8월 달은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갱신이란 말은 새로울 경자, 다시 갱자, 똑같은 말이지 한문으로. 신은 소리 신자의 나무 목변에 도끼 근자를 써서 신이라고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신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삼는 거죠. 100m 10초를 뛰었는데 어떤 선수가 100m 9초를 뛰었어요. 이거를 경신이라 그래요. 10초는 이제는 없어지고 기준점이 9초가 되는 거죠. 이걸 경신이라 그래요. 갱신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갱신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신이라는 말 자체가 소리 신자의 나무 목변에 도끼 근자를 쓰는 겁니다. 원래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었는데 이 나무를 도끼로 팍 찍어서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 쓴 것을 갱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 속에 경신과 갱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것은 경신이 되는 거예요. 경신. 그래서 성경 속에 거듭났다,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 말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두 음절로 해라 하면 경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그거를 성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계속 따듬고 가는 거예요. 따듬으면서 가서 마지막에 딱 맞춰진,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딱 이루어진 상태를 영화 그러는 거예요. 영화. 계속 따듬어 가는 과정을 성화. 그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경신, 갱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갱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너무 존경스럽게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꼭 이렇게 내 자랑 한번 하고 가야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땡기는 이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복원력이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복원력이 강해서 다시 죄로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갱신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성화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마음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는 의미에서 새 마음을 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 마음이 날마다 갱신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요. 어느 한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을 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31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마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새롭게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생각부터 내 몸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가지고, 그냥 아무 또랑 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정수되고 거룩하게 한 물을 만들어서 쓰는 말을 맑은 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는 물을 그냥 퍼서 마시는 게 아니고요, 주로 우물물에서 가라앉아 있는 물을 떠다 먹고요, 빗물은 받아가지고요, 끓여가지고 침전된 다음에 윗물만 끓여서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이란 말은 저들의 생각 속에는 정수되고 아주 정결하게 된 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물로, 성령의 물로, 생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조금씩 파쇄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까지만 살아야지, 물.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은 정을 가지고 망치로서 두들겨 깨서 모래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여러분, 우리 몸과 같아요.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발진을 하고 열이 나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디가 아픕니까? 통증이 어디요? 욱신욱신해요? 쑤셔요? 찔러요? 이런 것을 문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학식을 동원해서 그렇다면 어디겠다라고 그 어느 한 특정한 부위를 특정하여서 추적하잖아요. 해서 치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좀 면역력이 생기고 또 어디 아프면 그러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고치느라고 가루를 만들면 고통이 큽니다. 그 고통 못 느끼고 산다면은요, 불인 자식이죠. 아니면은 너는 여기까지만 감당하고 말어 라고 거기까지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요,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의 자세로 변합니다. 아,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만이 전부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셋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죠.
그 문화세선 굉장히

굉장히 악해요. 어느 정도 악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 인신제사는요, 신상이 청동으로 만들어 놓죠.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손을 벌리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 밑에 유황으로 불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지글지글 뭐 아주 빨갛게 달았겠죠. 그러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아이를 꽁꽁 묶어서 이 신상 손 위에 올려놔요. 그럼 아이가 막 괴로워하죠. 이 괴로움 속에 자기 자신이 함께 괴로워하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옆에서 꼭 무당들 구달대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치고요. 그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괴로움을 숨기기 위해서 꽉 신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바로 인신제사예요. 이걸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므낫셋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므낫셋이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죠.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압송되죠. 그리고 압수르가 이제 므낫셋이 결국 바벨론에서 일반 평민들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 있었죠. 아주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며 있었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을 그들의 잡혀있는 그 바벨론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누가요? 므낫셋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래 여러분, 이제 므낫셋이 변화가 된 거예요. 므낫셋이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쫙 겪다가 문득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뿐이고 고난뿐이에요. 그래서 문득 그 약속이 떠올라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환난을 당하여 고통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차라리 죽어줘, 죽게 해줘, 이런 한계에 도달한 거죠. 더 이상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제는 겸손한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톡톡톡톡 마음의 강팍한 거 깰 때 아직도 덜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덜 고통스러워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저보고 손가락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 아파 하는 거 아직 덜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 악 소리밖에 안 나온대요. 아파, 아프면 속으로도 목사님이 애 한번 낳아보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 안 줄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대하 33장 15절에 그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새롭게 갱신되기 시작한 거죠. 갱신되기 시작한 거예요. 갱신된 거예요. 이제

지난날의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 우상물이 이제는 버르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눈에 보여서 성 밖으로 다 집어던져버린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갱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마음은요, 갱신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갱신된 삶으로 변하죠. 변해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이번 8월 달이 갱신이잖아요. 이번 달 우리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신과 갱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또 한 번 더 테스트 해야지. 새 사람이 갱신인가요? 경신인가요? 경신이라고 했죠? 그렇지, 경신이에요. 역시 우리 나눔에게 똑똑해. 경신이에요, 경신.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 똑 뛰어난, 구별되게 한, 똑 뛰어난, 여기 세우는 새 사람으로 경신시킨. 아유, 역시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은 똑똑해요. 뭐 속에 약간 찔리는 게 있어요? 23절은 어떻게 하나요? 23절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뭐예요? 갱신. 역시 똑똑해. 잘한 거예요. 갱신이에요. 그 우리 마음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똑같은 음식도 기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도 어느 때는 짜고 어느 때는 싱거울 때가 있죠. 그거는 소금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기분이 문제예요. 어떤 상태가 놓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다면은 이제 구별되어서 경신된 여러분의 새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능력, 의지, 모든 것들이 지난날에는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고 지나간 흔적흔적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변화된 갱신의 흔적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13절을 보면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딱 떼어 놓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숨겨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꿈 또는 뜻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목회 이념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

0: 선교죠. 우리 교회 목회 이념은 선교예요.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체성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은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그대로 신앙이 몇십 년 돼도 내가 그게 그대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는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징검다리 하나, 돌멩이 하나 밟을 때도 내 편한 돌을 밟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돌을 밟아야 하는가? 이 돌을 밟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발은 어떤 돌을 밟을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하는 신앙인, 그리고 그렇게 밟아야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내 욕심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내 욕심을 위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는 거냐. 일신상의 안일이냐,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냐, 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경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면 대답이 나와야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지, 경신. 아이고, 어쩌면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까?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런 복을 다 얻을까? 아까 자랑했는데 두 번 해버렸네. 그냥 한 번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쓸모없는 그 옛날 마음 끄집어내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것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흘리셨던 그 보혈, 그 생명으로 오늘 내가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갱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갱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되게 하소서.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의 아버지는 제빵사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마크의 아버지는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주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빵을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빵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든 빵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년이 넘게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노안으로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크의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 일 자체로 기쁨을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겠죠.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바라면서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보라의 주여 나의 생명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후각은 가장 강렬한 감각 중에 하나이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냄새와 관련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한다. 최근에 가자 굽는 냄새와 금방 깎은 잔디 냄새,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았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온 것은 당연하다. 향수, 향초, 방향제, 비누, 샴푸, 로션 등 더욱더 많은 향이 날마다 우리를 감싼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좋은 향이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진한 향기는 장미나 제스민의 달콤한 향처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준다. 우리는 그 사랑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The Worship Collection 앨범에 수록된 What a Beautiful Name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의 주님이 주신 기쁨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국립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The Beautiful Garden of Prayer 폴 미켈슨의 연주 찬송 그리고 웅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에 예배하는 기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든 스스로 즐겨야 하는 마음엔 기쁨이 따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시작합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의 두 번째 주말이에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십니다. 어제가 8월 7일 가을이 선다는 입추였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절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날씨 아닐까요? 우리 며칠만 잘 견디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곧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은 아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물소리가 들리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돈 마시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썸머 스페셜.
1: 썸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운 것 그리고 더운 것 중에 어느 쪽을 더 잘 견디십니까? 저는 더운 쪽을 좀 싫어해요. 추운 것을 비교적 잘 참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눅눅하다 보니까요. 문득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곳 아니겠어요? 행복한 곳이고요. 천국이 이곳처럼 사계절이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할까? 무슨 어린애 같은 생각도 하고 있냐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계절의 변화도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이겠죠.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궁금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천국을 꿈꾸면서 찬양 함께 불러봐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1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어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3768님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덥고 힘드네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또 9720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귀한 방송이 언제나 감사드려요. 5130님 근무 후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알바를 갑니다. 알바를 4개 하고 있는데 건강 잃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박유나 대학 입시 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기쁘게 학업 할 수 있는 좋은 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성령 바람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아멘입니다. 5480님 지난주에 했던 한스빵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2876님 무더운 날씨 극동방송이 있어 잠시 잊으며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3569님 배달일 중에 잠시 정차하고 참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시는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545님 지난주 한스 얘기 들으며 아주 작은 선행이 받는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려와 선행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해보려 다짐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0193님 지난주 한스빵집 얘기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4709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만큼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0688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며 모범적인 빵집이었고 또 그 일을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6419님 병 간호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은혜 넘치는 찬양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5216님 매일 작은 관심과 선행 나눔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에 감동과 마음이 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제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9398님 어제는 남편이 칠순이라서 우리 동생들과 함께 밥 먹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덥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마침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됐죠. 그때 청년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또 다른 청년은 맞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줘요. 성도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또 수긍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그때 한 자매가 조금 독특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소금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이 마를 때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매의 질문을 통해서 열띤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결론을 내죠. 소금이 내는 갈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성품으로,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그 청년들은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갈망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도들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로 이어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매트 하늘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0942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길을 기쁘게 걷기로 다짐해 봅니다. 4127님, 이틀 후부터 시작될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로 한창입니다. 수련회 2일자 저녁 집회 기도를 맡아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벌써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악하고 약한 저를 주 사랑으로 변화시키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한여름 냉수 같아요. 감사합니다. 6684님, 극동방송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동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로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0835님, 지금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갑니다. 네, 좋습니다. 1961님, 늘 선한 일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휴가라서 소중한 시간에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극동방송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모님과 저희 부부 딸들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아직 믿음 없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9378님,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난답니다. 주는 사랑 저도 늘 기뻐요. 2011님, 8월 날씨 연일 찜통 더위를 예고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귀뜨람이 오는 가을이 오겠지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우리 모두 이 기간 잘 견디고 참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729님, 찬양과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시편 35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의 구원이신 주 하나님, 저를 해하려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가 물러가게 하소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보호해 주소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사람을 약탈자에게서 지키십니다.

까닭 없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저를 보고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유 없이 친 그물과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 그들이 자멸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저를 보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오른손으로 저를 건지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쁘게 노래하며 자녀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종일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어느 상황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묵상했지요. 믿는 우리들을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충북지역 복음화의 마지막 퍼즐.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개소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난 70년 오직 복음 하나로 대한민국 전역을 깨운 극동방송. 이제 그 전파가 난청지역이었던 충주 인근까지 힘차게 뻗어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역전을 경험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충북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입니다. 70년 은혜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충주와 충북 전역에 울려 퍼질 복음 전파의 시작을 함께 선포하고 축하해 주세요.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곤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124편에도 등장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은커녕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입춘은 지났지만 여전히 더운 여름철이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이 풍성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것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거꾸로 한번 상상해보게 될 때가 있죠. 시편 124편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요. 사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면 그 은혜와 감사에 무뎌질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았거나 나를 덮치는 감정과 문제들을 휩쓸려서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우리를 원수의 이빨에서 홍수의 물결에서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백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테너 강내우의 너는 내 것이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에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찬양과 함께 또 이사야 말씀 기억하며 계속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ABC.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도 봅니다. 뜻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보기도 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되어감을 성경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으로 받아들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37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벌써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우리 삶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 아유, 얼굴이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훈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막 그게 막 괴롭기까지 하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단란한 그 모습을 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타깝지만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심정근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제가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떳떳한 양, 막 자랑스러운 양,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평안함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걸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이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이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은 그러죠. 근데 저는 네, 누가 되지는 않을까 맨날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랑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커스 앨범 중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웨이홈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터전이죠. 우주 궁창엔 허다한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귀한 땅이 더욱더 살기 좋도록 아름답게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진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민경설 목사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 극동방송하고 한 30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외부 바쁜 일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0: 목사님은 극동방송의 직원들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해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영원한 현역이

0: 35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47회 목사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를 8월 10일부터 13일 동안
1: 네.
0: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1: 네. 예전에 네 차례 하다가 지금 이제 두 차례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0: 예.
1: 함께 하신 연인원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0: 예, 뭐 정확하게 기측하기는 어렵겠는데 지금 우리 직원한테 들었을 때는 25만 명에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네. 한국교회에 뿌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0: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주어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1: 네.
0: 여기까지 왔습니다.
1: 네. 목사님 전도동력 세미나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국교회도 전도 열기가 되게 뜨거웠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시죠?
0: 대단하죠.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1: 네.
0: 그때는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흥의 열기가 많이 사라지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게 됐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좀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전도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하는 세미나는 거의 없습니다.
1: 네.
0: 되지를 않아요.
1: 네.
0: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전도동력 세미나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좀 식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0: 예. 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추 역할을 하고 우리 근대와 또 현대화에 저는 결정적인 축복의 뿌리를 준 게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보거든요.
1: 아멘.
0: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어려운 것이 안타깝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역이 옮겼을 뿐 아프리카나 남미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한 60개국을 다니면서
1: 네.
0: 다 세미나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주요 국가에 가서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1: 아멘.
0: 그건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1: 네. 땅끝까지 복음이 예. 전파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0: 예.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그 시절 저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그 성도님들을 인터뷰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전도일기가 뜨거웠는지 아기 엄마들도 아기를 업고 성경 공부, 전도 공부에 참석한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서 아기를 업고 전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0: 아, 그러군요. 그 열기가 없었다면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가 없을 것이고.
1: 아멘.
0: 저는 누가 뭐래도 그 한국교회 열정이, 부흥이 한국 사회도 변화시켰고, 경제 부흥 축복, 우리가 지금 뭐 현대화, 또 AI 시대, 선진국 판열에 들어간 결정적인 초석은 한국교회 부흥에 있다.
1: 아멘.
0: 그런 면에서 극동방송의 역할도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 네. 극동방송의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깨닫고 있거든요.
0: 아, 예.
1: 한국교회, 한국성도, 극동방송 정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아, 예, 그럼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1: 아멘.
0: 극동방송은 일취월장 발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1: 아멘.
0: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도 기도하고요.
1: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영혼전도사역 전도동력세미나를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 거기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0: 전도동력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변했고 또 우리 교회도 변했고
1: 네.
0: 한국교회도 변했고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더 넓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복음이 어떤 문자적이나 교조적으로 전파

0: 될 때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뀔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계속 유지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 아멘.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또 급박한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그거는 어둠에 속은 겁니다. 네.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오해가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어떤 무슨 뭐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해 나타날 때 내 신앙이 유지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1: 아멘.
0: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전파되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매체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1: 네.
0: 그 가운데도.
1: 네.
0: 그것이 정말 실증되고 그러니까 전도동력 세미나가 35년이라는 기간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이끌리고 모이는 겁니다.
1: 네.
0: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겠어요?
1: 맞습니다. 네. 내 능력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 가슴 속에 불이 일른 듯해서 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돼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만 간직한다는 것은
0: 그건
1: 예. 석탄을 밖에 빼놓으면 금방 식듯이
0: 아, 당연하죠.
1: 믿음의 열정도 식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0: 아유, 정확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 아멘.
0: 내가 나가서 전해야만 전기가 흘러야만 발전소에서 전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는데 주님이 발전소라면 거기서 어떻게 전원이 오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다는 건 무슨 사명도 아니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이 흘러오는데 그걸 내보내야 새물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내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썩어버리죠.
1: 맞습니다. 고인물은 뭐 썩게 돼 있죠.
0: 아, 그럼요.
1: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믿음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불타는 분들도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좀 침체돼 있어서 잘 믿는지 모르겠다. 좀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하셔야 되겠네요.
0: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왜 이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느냐. 35년 동안.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전도 세미나를 몇 가지로 하면 가장 강력한 세미나인 동시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1: 아멘.
0: 우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성비 있게 섬기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광진교회가 이걸 협력 안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전국의 고정 팬들이 있고 그들이 와서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지만 젊은 분들을 이끌고 와서
1: 네.
0: 새롭게 도전받고 이러죠.
1: 한 번만 딱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죠.
0: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28년, 30년 이렇게 참석한 사람도 있으니까.
1: 네.
0: 계속.
1: 할렐루야.
0: 이게 고정 팬이라고 하면 팬이고 그 멤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다 중역이에요.
1: 네.
0: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고 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복을 받고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미나 일정하고 내용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8월 12일부터 12일까지
1: 2박 3일 동안.
0: 2박 3일 곤지암에 있는 양 소망수영관에서
1: 네.
0: 합니다.
1: 광진교회로 연락하셔서
0: 미래목회연구원인데 광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1: 네.
0: 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인데 광진교회로 걸어도 연락이 다 됩니다.
1: 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누구든지 참석하면 네. 거의 운명이 바뀝니다.
1: 할렐루야.
0: 그 사람의 10년 이상 신앙이 뜁니다.
1: 네.
0: 확신합니다.
1: 35년간을 해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0: 부분이잖아요.
1: 그럼요.
0: 지금 제가 이 나이에

0: 그걸 뭘 더하고 덜하고. 이건 어느 한국 교단, 전 교단에서 다 이건 통하는 얘기예요.
1: 네.
0: 저는 통합층 목사지만 어느 교단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네.
0: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울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 초교파적으로 35년간을 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해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1: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대한민국이 요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위기예요.
0: 예.
1: 목사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위기는 가정의 위기나
1: 네.
0: 사업의 위기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1: 네.
0: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늘 주님께 붙잡힘 당하는 그게 전도동력 세미나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살았거든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슬로건입니다.
1: 네. 지난번에 저희 그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서 동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한민국이 요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뭐 K-콘텐츠도 지금 막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정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아서 저희가 근근히 신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얘기하다가 비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뛴 것밖에 없다라는
0: 그렇죠.
1: 결론을 내렸거든요.
0: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1: 네. 그렇지 않고는 인구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했던 그 환경에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세상이 잃어버리게 하고
1: 네.
0: 또 묻히게 하고 교회를 자꾸만 제약시키는 조건들이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1: 네.
0: 저는 그거와 정말 정면으로 지금까지 도전하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정면으로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사명.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아멘.
0: 그런 사명으로 하시면 절대로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이렇게 35년 동안 또 성역 42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에 감사 제목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0: 네. 한 말씀 한다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러 있어요.
1: 아,
0: 영적으로.
1: 네.
0: 지금 뭐 시간이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을 눈뜨게 되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섬기고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도 될까요?
1: 네.
0: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 아멘.
0: 저는 이 말씀이 제 슬로건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흠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건강도 주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0: 그거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내 속에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1: 아멘.
0: 그런 사람들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왔던 것입니다.
1: 네. 그 말씀에 저도 참 숙연해지네요. 목사님. 목사님 달려갈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저는 극동방송 73년도에 빌리그램 집회 회장님이시죠. 지금은요.
1: 김장한 목사님.
0: 김장한 목사님. 네. 그때도 저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어서 참석했던 거
1: 네.
0: 여의도에서. 100만 명.
1: 와.
0: 지금 현재까지

0: 그 전무 후무가 그렇게 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모임이 됐든. 그런 때 은혜 받았던 그런 세대가 저희 세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명 받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한국계 또 특동방송도 모든 총사자분들이 사장님이야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선배들의 열정과 뜨거움을 잘 계승받아서 또 후배들이 잘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함께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예. 제가 지난 19일 날 사도행전을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강연, 사도행전 강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5권을 완간한 출판 기념회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동력 실전 교과서 같은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살아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질 수 있지만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1: 아멘.
0: 이 세미나에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복음의 역군들, 외국에서까지도 참석하는 이 세미나에 여러분도 오셔서 참여하면 새로운 세계 영적인 발전이 일어날 것,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전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이 참여하셔서 그 큰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0: 2625-0761 할 겁니다. 광진교회로 걸으면 다 합니다.
1: 건강하신 가운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일 계속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한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광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민경설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한복판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에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몸을 쉴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낼 때마다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기아씨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이소스 모범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이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온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아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아파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녀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반려견 1500만 시대라 가족같이 지내던 사랑하던 반려견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건강하게 지나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파산하기도 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배신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도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냐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가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 외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터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아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야훼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주의 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렘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 때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외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에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호레이셔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뉴욕 트로이시에서 1828년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를 열심히 섬기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고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서자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던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 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로호의 승선에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일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갑섬 로건호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다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받아든 스페포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에 콧바를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늘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넴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이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0: 오늘 맞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절을 짓습니다.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에서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었는데 뭉게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슬픔 보듯이 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인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간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펼쳐보아도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은 입으로 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전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로 인해 감동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죠. 지나고 보면 안 좋은 감정은 입 밖에 내지 않을수록 평안했고요. 칭찬의 말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말은 조금 부끄러워도 전하고 나면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 또 선한 말을 전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건데요. 그 은혜의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우는 말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고 찬양 전해드릴게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으로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무더위에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더위 속에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혹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이나 짧은 사연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194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내일 전도할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려고 지금 할머니 댁에 양파 피클을 만들어 갑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꼭 교회로 향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셨는데, 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요.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0183님, 시아버님 문상 가는 길에 듣습니다. 처음 듣네요. 더운 날 시원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첫 방문을 환영하고요. 시원하게 들리신다니 저도 감사하네요. 0445님,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8월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올려지길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귀한 소망 담아 신청해 주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이 하루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0님, 온 가족이 춘천에서 1박 2일로 잘 놀고 집에 올라가는 길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규민이와 유나가 피아노 찬양 반주를 배우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온 세상 위하여 적어주셨는데 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너무 예쁜 가족, 특별히 규민이 유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도 예쁘게 그려지네요.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짧게 적어주셨는데 와, 감사하네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온 세상 위하여.

네, 온 세상 위하여 바리톤 홍성선이었습니다.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아, 무더위에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떠올리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욱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며 그렇게 여름을 잘 지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They named it Dan after their forefather Dan, who was born to Israel.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aish. Judges chapter 18, verse 29.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사사기 18장 29절 말씀.
2: Well,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이면 의례히 더우려니 하지만 참 더워도 너무 덥네요. 그렇지요. 낮에 밖을 잠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조금만 걸으면 등에서 땀이 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사람이 많아서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도 덥습니다. 샤워하고 나와도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약하게 켜고 생활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분들도 조그마한 손 선풍기를 틀어서 얼굴에 대고 걷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조그만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데 그래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온열 질환자들이 매일 늘고 있고 심지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축들도 많이 폐사했습니다. 뭐 물고기들도 양식장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무쪼록 이번 더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단원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마무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13일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콘서트는 이틀간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이들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빌 게이터의 찬양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에이맨.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s the Danites were on their way to the land. 자, 단지파 사람들이

On their way, 지금 이동하고 있죠. To the land,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느 땅인고 하면은 레이시의 땅이에요. 즉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they would steal, 약탈을 하고 빼앗고 그렇습니다. 훔치고 말이죠. They stopped at Micah's house. 자, 그들이 지금 어디서 멈추는 거 하면 미가의 집에서 잠깐 멈춥니다. They found out about Micah's idols. 그리고 살펴보니까 미가의 집에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d decided to steal them. 그리고 그 우상들을 훔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The men convinced Micah's priest to run away. 그러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인데 이 친구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설득을 합니다. To run away with them. 우리랑 같이 가자. 여기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 한 집안을 보고 네가 제사장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를 따라와서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줘라. 그게 어떻겠냐 하고 설득을 합니다. And take the idols with them. 그리고 또 설득하는 것이 이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우리를 쫓아와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They made Micah's priest the priest over the tribe of Dan. 여기서 they는 단지파 사람들이고 단지파 사람들이 made Micah's priest, 미가의 제사장을 the priest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Over the tribe of Dan,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When Micah found out, 자, 미가가 이 사실을 알아내고서 he chased the Danites. 그가, 여기서 he는 미가인데 이 미가가 단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And confronted them. 너희들 지금 개 섰거라.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but gave up. 그러고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When he realized the Danites were too strong for him. 여기서 he는 미가지요. 미가가 깨닫습니다. 와우, 단지파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네.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다가는 내 목숨까지 위험하겠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The Danites went to the city of Laish.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진격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라이스까지 도착을 합니다. Killed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and burned the city. 도시를 불태우고 그만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They soon destroyed Laish. 그리고 이 라이스 땅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And they soon destroyed its peaceful inhabitants.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These were very separate from other people. 여기서 these는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다 초토화시켜버렸지요. So they could not get anybody to help them. 여기서 they는 라이스 사람들인데 그래서 라이스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도와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had trusted in the fact.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실을 믿고 있었는고 하면은 that they were far away from anyone else. 자기들은 어떤 적이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기습을 당하고 말았어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This meant also that they could not get any help.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어떤 도움도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named the town Dan.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They stole the land. 그들이 이 땅을 빼앗았는데 and built a new city. 그리고 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Which they named Dan. 그리고 그 새 도시를 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They established Micah's idols. 그들은 미가에게서 뺏어온 우

0: 상으로 신당을 세웠고요. A new religion with Mike as priest in the new city. 그 새 땅, 나이스 땅에서 미가의 제사장과 더불어 이런 우상의 도시를 만들고 맙니다. The religion remained until the house of God moved from Shiloh to Jerusalem under King Solomon.
1: 그래서 이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이 언제까지 남아있는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실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실로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듣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Randy Rothwell의 찬양입니다. A Place at Your Altar.
2: Lord, tonight as we draw near to your presence, Lord, we pray that we would see you, Lord, in a new way. See you high and lifted up, Lord. The beauty of your holiness. Lord, I know we'll be changed if we see you like that. Draw us, Jesus, as we

praying in English. So let's go to

0: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more stories that can show us how to live our lives. Thank you for an opportunity to study how humans have acted throughout history. Thank you that even though we fail and even though we disobey you, you are faithful to forgive and restore us. Thank you that you ar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a land that is safe most of the time. Thank you for showering us with blessings day by day. Please help us to appreciate the many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Thank you that you can free us from the power of our sin.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립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0: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giving us more stories.
1: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니
0: that can show us how to live our lives.
1: 그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0: Thank you for an opportunity.
1: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o study how humans have acted throughout history.
1: 우리 인간들이 정말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지 우리로 이렇게 공부하게 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even though we fail,
1: 우리가 정말 실패를 하고
0: and even though we disobey you,
1: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0: you are faithful,
1: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0: to forgive,
1: 용서해 주시고 and restore us,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you are the same yesterday.
1: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같은 분이셨고 today 오늘도 동일하시고 and forever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0: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a land that is safe most of the time.
1: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대부분 안전했던 그런 이런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했으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showering us with your blessings day by day.
1: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를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help us to appreciate the many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1: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0: Thank you that you can free us from the power of our sin.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0: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1: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과 18장 30절에 등장한 이름인데요. 자, 오늘도 등장했어요. 사실 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르손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르손은 모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 게르손. 먼저 미가부터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마이가. 한 번 더요. 마이가.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서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이가. 이렇게 연습하시고 다음에 게르손은 여기서 우리가 게르손이 니은으로 우리 끝납니다만은 영어에는 M으로 끝나요. 그래서 게르손, 게르샴. 한 번 더요. 게르샴. 샴. 미음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여기서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해 주세요. Well, next.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a Levite and his concubine. 다음 시간에는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의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참 더운 여름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라사랑축제 마치고 저희 또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다겠죠? 하나님의 몫을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의 몫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뭐 맡기는 것도 안 돼요. 인간이 할 도리는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사랑이 딱 많이 기록된 사랑장,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장. 그런데 실제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 최고의 사랑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장, 그럼 어디가 생각나요? 믿음장. 이거 생각한다면 골치 아픈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감사장, 온통 다 감사로 도배된 시편, 우리가 암송대 있죠. 시편 암송대, 시편 136편 암송하라겠죠.

전체가 다 감사해요.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장. 그러면요, 사실 시편 136편이 감사가 충만한. 그러면 봐요, 축복장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요 참 은혜로운 장이죠.

78%가 저주 얘기예요. 그러면 축복장애예요, 저주장애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퍼센트로 서너 배더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에요. 무슨 장이냐? 여러분, 순종장이에요. 순종장. 그래서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질때 설계도대로 짓죠. 여러분, 이걸 무슨 건물을 질때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여러분, 준공이 안 나요. 인생 설계도, 신앙생활의 설계도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이 안 나요. 준공이 안 난다,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설계도대로, 말씀 설계도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제품은요, 사용설명서가 있죠. 저는 제가 이제 내년이면 환갑인데, 그러니 저도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보다는 스마트폰을 잘못 써요. 근데 옛날에는요, 카메라 별도로 갖고 다녀서. 요새 카메라 갖고 다니는 사람이 흔해요, 안 흔해요? 거의 없어. 왜냐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 여러분, MP3 같은 거 갖고 다녀, 안 갖고 다니? 갖고 안 다녀. 요새는 그냥 핸드폰으로 다 돼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 핸드폰이요, 동시통역도 돼요. 이 핸드폰이요,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엄청나. 저희 어머니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바꿨대요. 아, 그냥 상이나 하고 바꾸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쉽게 바꾸냐. 안 돼서, 아유, 속 터져. 속 터지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어머니가 쓰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유튜브나 하고, 쿠팡으로 뭐 주문이나 하고, 전화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카톡이나 해. 그건 여러분, 초창기 모델로도 다 돼. 그러니까 잘안 돌아가는 건요, 거기 온갖 바이러스 걸려서 대청소 한번 싹 하면 되는 거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 생각하면 속 터져. 아니, 그것도 모르시냐고. 여러분, 지금요, 인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사용설명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평생 나한테는 그 기능이 없어. 부럽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천만의 말씀. 성경이 뭐냐? 사람 사용설명서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지나?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나? 어떻게 하면 할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놀라운 건그 기능의 100분의 1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으셔서 여러분 기능이 다 발휘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자체가 모세께요. 모세가 태어나서 젖뗄 때까지는 엄마가 먹였죠. 엄마가 키웠어요. 그리고 40살 때까지는요, 왕궁에 살았어요. 그리고 40살부터 80살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80세에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120살까지 사역을 해요. 그런데 120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 앞에서 이분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모든 율법과 자기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걸 총요약 정리해서 마지막 부탁과 설교로 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말씀을 총요약 정리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있죠. 십계명. 이것은 이 모세 80세 전후에, 왜냐면은 이게 사역 시작할 때 받은 거니까.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있죠. 이것은 120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 28장 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 우리나라가 큰 나라의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상 해계에서 작은 나라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 인구도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조만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취락펼락하고 있죠. 아,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그 조만한 나라를 전 세계가 감히 못 건들죠. 그거 대단한 거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신명 28장은 축복장이면서도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집중해서 듣는다, 청종 다른 번역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복이에요. 복이 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야,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인정받는다 이거요. 사업에서도 복을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난다 이거요. 학교에서도 복을 받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난다 이거.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야, 농사도 잘 되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토지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먹을 게 지천이다 이거요. 여러분 밥맛이 좋기를 바라고 평생 먹을 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시집가도 복을 받고, 장가와도, 장가왔나 하여튼 복을 받고, 하여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나라 앞에 감히 누가 덤벼 이렇게. 감히 누가 덤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귀 새끼가 이렇게 도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지금 뭐 이제 창고가 드무니까 우리로 하면 통장이죠, 통장. 내 통장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기한 건 그냥 하기만 하면 금손이라 가죠. 오늘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이 나열됐는데 이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만 생각하지 말고 복이 오는 통로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와 함께 하나님 함께 계셔. 야, 나상진 목사랑 하나님 함께 계셔. 그렇게 막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때를 따라 그냥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참 신기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번을 신명기 28장을 읽어도 너무나 신기한 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고 복은 준다, 복 준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할 때 거짓 신앙 형태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거짓 신앙 형태라는 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 규칙, 노력 이런 것을 이게 더 중시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러진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러진다가 외식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이제 대제사장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인 양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마치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신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복받아라 그래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기복신앙은요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막 기복신앙은 죄다 죄다 이러니까 복 자체가 죄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다 세상적인 복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목적 삼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와요. 이건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사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 말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자꾸 오해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 대적 앞에서 담대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뭐 하라겠냐? 말씀대로 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대로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야, 이거 놀라운 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복받는다 이거요. 형통하리니. 오늘 이거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8절도 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저 사람이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겠고 용서하라 했으니 나는 싫지만 말씀에 그렇다니 그렇게 해야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모든 걸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쳐야지. 말씀이 이겨서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경 앞에서 담대한 것도 맞지만 환경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게요 예수님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줄 알았다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설계도대로 짓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설계도대로 앉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실천합시다. 말씀대로 살읍시다. 감사하라겠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라겠으니 기뻐하고 사랑하라겠으니 사랑하고 전하라겠으니 전하고 기도하라겠으니 기도하고 예배하라겠으니 예배하고 아멘하라겠으니 아멘하고 할렐루야. 순종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행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는 더 심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 마리아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야,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 메시아를 뵌 태와 젖 먹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야, 여러분,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 듣고 지키래요. 마리아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봐요.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야, 42절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진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마리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니 말씀 듣고 지킵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믿음 더하기 행함은 산믿음. 믿음 더하기 행함은 산믿음. 믿음 빼기 행함은 죽은 믿음. 그런데 살아있다 반대는 죽은 거죠. 죽은 게 믿음에서 행함을 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이야, 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하, 믿음도 살아있는 게 있고 죽은 게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복이 저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 이분은요, 이분이 남한국 유대 13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왕이 됐을 때 25살 때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합하면 54년이죠. 54살에 죽어.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받았으니까 15를 빼야죠. 39살 때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 38장에 보면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죠. 기가 막히.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만약에 그때 만약에 죽었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되냐, 유다왕 중에 다윗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돼.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그런데 15년 살면서요, 이분이 병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 느로다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니까 한참 자랑한다고 창고 여러 가지 금은보화 다 보여줘요. 성전 창고까지 다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 간다 천장 간다 몰라. 오래 살려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잘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세상에 이 솔로몬처럼 부자가 돼. 세상에 보좌가요 여섯 계단인데 거기 다 금이요. 금. 그 옆에 막 짐승 모양도 다 금이고 밥그릇이 다 금이에요. 세상에 성경대로라면 부인이 천명이요. 여러분 1년에 솔로몬이 세를 걷어들이는데요 그 돈이 얼마만큼이냐, 성경대로 금 666달란트래.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 23톤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부인 잔뜩 얻을 때 알아봤어요. 타락해가지고 우상 준비하다가 성경대로라면 천당 갔나 지옥 갔나 몰라 이 사람.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면 지옥 갔을 확률이 커요. 회개 안 했으면. 끝에 우상 숭배하고 시바 여왕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아우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복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라 많이 가져도 내가 하나님 영광에 쓸 만큼 갖는 게 복이에요. 오래 살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이고요. 아멘. 할렐루야죠.

0: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임마누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의 파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붙드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걷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 가장 깊은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사랑도 편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첫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에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노형건과 노성애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양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이 펜노디의 영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있는 특별한 토요일이에요. 숫자 8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 활발하다, 날뜻이 활발하고 생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높은 습도도 잘 이겨내며 팔팔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지, 교회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장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본 결혼식과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다르고 예식장도 다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지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이날을 준비하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과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득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과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윙윙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주님 날 사랑하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과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은 각각 한 줄씩 짧은 성경이지만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다이시라는 애니메이션을 관람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특히 이 소년 다이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15살경이라고 알려지는데 부친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세의 형들도 또 전쟁터에 소집이 되어 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막내를 시켜서 먹을 것을 전달해 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은 어마무시한 것을 봤어요. 왕과 모든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블리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엄청 큰 키에 탄탄한 체력을 가지고 갑옷으로 무장하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간담회 선언을 하고 감히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광경을 어린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모든 병사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떨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철부지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볍게 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어린 소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되었을 때 단번에 그 적국의 용맹한 장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릴 뿐 아니라 갑옷도 입지 않았고 또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의 손에는 물맷돌 작은 돌이 몇 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적의 장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그대로 그 이마에 집중돼가지고 그는 쓰러져 죽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상대 앞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이 어린 다윗은 부친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가끔씩 사놓은 맹수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게 됐을 때 그때마다 자기가 가진 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제압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리지만 내 양들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린 장인 나를 하나님 항상 지키시고 돌보신다 한 그 믿음이 어리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볼 때 무모한 그 싸움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었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나서지 못하는데 그는 홀로 나서서 승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소년 다윗을 예외적인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사실 성경의 기록을 잠시 보면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체력도 장대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병사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죠. 우리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해서 다 발을 뺐지만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은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없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과 비교할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력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어린 소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써 험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몽둥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제가 다윗을 한 사람 들었지만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있던 그때는 오직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 성경에서 여러 시대를 함께 보면 그 시대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있었던 그때는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러나 또 성경을 넓게 보면 구약과 신약에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살다가 인생 끝낸 그런 인생 아니고요. 각자의 처한 환경 다르고 또 할 일 다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과 환경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런 것 없이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 가지 괴로운 삶의 자리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강구하면서 그 힘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 신앙이 대단한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먼저 드릴 말씀은 첫째로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는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소개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연구하고 또 계산하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철학이나 또 사상이나 또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다 하니까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은혜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 승리하셔서 나를 죄와 마귀와 온갖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굳게 선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비록 약하고 무능한 우리이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으며 또 마지막 우리 호흡이 끝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승리자로 살다가 주 앞에 안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인 성경에 다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풍성하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깁니까? 내 능력으로 이깁니까? 내 삶의 경력과 연륜으로 이깁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도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재산과 여러분의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평가받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전서 16장과 또 후서 1장 24절 이 본문에서 흐드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운 일에 직면했을 때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용사들, 믿음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한번 시험 한번 쳐봐라. 너가 질문하고 너가 대답해봐라.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기름을 만났을 때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내가 할 일은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과연 믿고 사는가? 세상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지만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지원형에는 당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겨룰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예,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못 믿고 있어요. 다만 지난 분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교회에 계속 나오고 또 나오다 보니까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 사실 내 마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가진 계실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단지 일주일만에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과학에서는 무시라고 말하는가? 오랜 세월이 걸쳐서 진화되었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었는가? 그런 희의에 빠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여러 교회 안에도 계시긴 합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해도 선도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 재밌으니까 또 사람 만나려고 유로 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좋지 않아. 세상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라고 했죠.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택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아직 안 됐을 때는 마치 불신자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지인 가운데 있을 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 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지인 가운데 신앙을 안 가진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신앙을 건면해서
선도하기도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거절당하다가 언젠가는 이 요청에 대해서 수락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미 택함받은 백성들이죠. 그런 두 번째로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게 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에 심취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 가리켜 불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주님을 믿으니까요.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신앙이 믿음의 초보 상태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 세월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설교하면 막 주무실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반성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은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자아가 아주 강력히 살아 있습니다. 나는 뭐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또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직장 가지고 잘 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은 자신 만만히 합니다. 그것이 다 깨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워지지 않고 이슬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보면 초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이 잘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처럼 쑥쑥 커버립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 시간과 신앙의 성숙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지고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약하고 말입니다. 연약한 자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순된다는 사실을 번번이 빼주리게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또 상한 심령 가시고 엎드리고 주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은 제 마음이 자꾸 끝나가고 또 앞세우고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주님 십자가의 나의 자아를 못 받도록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전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엎드리며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성령 충만 은혜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 전리해 보려고 억지로 자신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겸손하게 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약한 진정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이 계속 성장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곤두박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또 회복해야 되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면 은혜가 다시 또 회복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리석은 다윗같이 신앙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도 않고 풍파하는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굳게 선 기독교인과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 양가의 표현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보는가?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하고 싶은

0: 못하고 좋은 데 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얼마나 슬픕니까? 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병도 걸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그 병을 인하여 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돈이 다 쓰러졌으니까 이 돈 때문에 사업 망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탄식하면서 삽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커요? 나에겐 엄청 큰 거라 그것이. 사업 잘못된 거 엄청 큰 겁니다. 또 재산 이런 거 엄청 큰 겁니다. 내 건강 이런 거 엄청 큰 겁니다. 물론 크지요. 그런 데가 우리 고민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나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은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한 분이신가?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망설이고 고뇌하면서 못 가짐으로써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을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뭔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안 되고 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결과가 나빴을 때 쓰라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조금 아프긴 합니다. 조금 괴롭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음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깊이 읽고 승리할 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안정하게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골리앗 같은 막강하고 벅차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세요.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지 마시고요.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나를 사랑하신지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막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써 세상에서 담대하고 어떤 풍파감으로서도 이런 쓰러지지 말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흑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쁘신 뜻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정성 다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기쁜 날, 이화 침복화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루시의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무 아래서 홍순관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윤형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노래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받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신 은혜들을 정확히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입술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우리들, 그 복을 세상으로 나누는 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독의 박형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소개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자녀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자녀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자녀의 삶에 새겨질 만큼 강조하는 나의 이야기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혹 세상적인 자문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인생의 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관역을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관역이 되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찬양으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출발합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사다. 요즘은 뉴에이지가 유행하면서 천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 오로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군의 한 부분으로서 천사, 천사장, 스랍, 그룹의 이름을 말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한다. 천사에게 감사할 일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이야기가 있다. 엘리사가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사환은 두려움에 빠졌다. 사환의 눈에 보이는 건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소리치자 선지자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그 즉시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우리도 사환처럼 천사들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사자들을 알아보게 해주셔야만 한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전해주려고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다. 혼자라서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시기 위해 천사들을 군대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이 채 익지 않은 전병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그 영향을 골고루 다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아직 반항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당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 철저합니까? 당신의 모든 능력과 언행과 생각 속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존재의 중심입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은 불 가까이 있는 쪽은 곧 타고 맙니다. 이처럼 자기가 받은 진리의 한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다가 까맣게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미나 기분에 맞는 종교적 관행들을 헛되이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처럼 허식과 위선으로 까맣게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는 성도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마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낮에는 밀가루를 팔고 밤에는 검댕을 팝니다. 한쪽이 탄 전병의 반대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기 일쑤입니다. 오 주여, 만일 저희가 이런 전병이라면 뒤집어 주옵소서. 성화되지 않은 본성을 주의 사랑의 불 쪽으로 뒤집어서 그 거룩한 불길을 맛보게 하시며 탄 쪽은 잠시 식게 내버려 두옵소서. 주의 그 천국의 불꽃을 떠나면 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열기도 없는 존재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가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은혜의 영향 아래 온전히 한 마음을 품은 자로 발견되게 해 주소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 못이 될 것이며 이사야 35장 7절 말씀. 어떤 일이 실제가 되기 전에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그 비전은 실제가 될 수 없으며 그 비전을 가졌던 자는 비참의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인생은 광맥과 같이 쉽지 않다네. 철은 어두운 광맥에서 파헤쳐지며 인생의 역경에 의해 빚어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비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불과 창수를

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 비전의 실제를 허락하십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으며 스스로 비전에 맞게 자신의 형상을 빚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선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계명에는 어떤 사랑 방법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살인이 무엇입니까? 살인은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대로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없어짐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는 개인 이기심의 극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살인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만 그 정도의 대가는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너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죽여 타인을 살리는 사랑을 보여주셨듯 오늘 우리도 자신을 제한하며 타인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계명 통해서 이런 사랑의 방법 제시하고 싶습니다.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을 하자. 이것을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말만큼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타인의 약점과 허물을 쉽게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행동에 익숙하지요. 살리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낯선 옷을 입는 듯 어색할 수도 있고요.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사람이 입는 원래의 삶의 옷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참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의 문화는 남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지적하고 책망하며 나를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남을 세워주고 칭찬과 격려로 복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품어 안아 부정은 긍정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꾸어 생명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의 사랑함의 모습이 바르고 자랑스러울 때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볼 부모의 시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두에게 가장 기쁜 자녀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과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송명인 시인의 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로 여러분과 함께 성과산책 해보겠습니다.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썸머 산책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월과 8월 초까지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세 곡인데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원입니다.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욱,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회에 어울리는 성가입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 두 번째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세 번째로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우산 작하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세 곡씩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 부른 노래는 테너 김태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성가 세 곡 골랐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호 콰이어, 두 번째는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고리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안산시리 협상단과 박미영의 소프라노 솔로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칼 리갈드의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혁 콰이어 먼저 들으셨고,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방금 알렐루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성가 세 곡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캠브리지 싱어스, 시편 150편 수원 시립합창단, 그리고 매일 주만 섬길이라 아주 여성합창단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들으셨고요.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시편 150편 수원시립합창단 그리고 돈 베이직의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합창단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항해자 조용준의 곡이죠. 서울대 찬양선교단 그리고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충북지역 복음화의 마지막 퍼즐.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개소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난 70년 오직 복음 하나로 대한민국 전역을 깨운 극동방송. 이제 그 전파가 난청지역이었던 충주 인근까지 힘차게 뻗어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역전을 경험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충북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입니다. 70년 은혜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충주와 충북 전역에 울려 퍼질 복음 전파의 시작을 함께 선포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만드신 바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품은 다른 작품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고유한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송정미의 축복송 그리고 박종호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왜 나한텐 이게 없나, 왜 내 모습은 이런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끔찍이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귀한 아바 아버지가 된다.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너를 내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씨앗을 심다. 얼어붙은 손에 입안 가득 온기를 불어가며 사랑하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지나간 시간 이루지 못한 꿈들을 아쉬워하며 오늘 또 이 마음 달래고 달래봅니다. 지켜진 달력처럼 오늘이 지나가도 오늘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내일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가요? 광야 위에 만나를 뿌렸던 순종의 천사가 당신의 마음 굳어진 대지 위로 날아옵니다. 밭에 뿌려진 하나의 겨자씨처럼 우리 삶에 뿌려진 희망과 꿈과 계획 속에 은혜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 임마누엘 날 평강의 소리에 깨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어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가 꽃피며 찬양의 새가 깃들만한 평강의 나무가 될 테니까요.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거하시는 은혜의 집이 될 테니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복받고 하나님의

경험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성도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의 계절을 보고 아쉬움의 한숨들을 봅니다. 지금은 푸른 나무 잎사귀와 따스한 태양빛이 가득한 봄날인데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겨울과 같음을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겨울인 자가 있으십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복의 생수와 평강의 빛을 비추시사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내리고 잎사귀를 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그 씨앗이 작아 보인다고 겨자씨와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기대함으로 기도의 물, 찬양의 물, 믿음의 물을 주십시오. 그럴 때 평강을 노래하는 새가 여러분의 삶의 나무에 깃들고 그 나무가 영원토록 시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험의 때에 믿음의 물을 주었고 예수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불사의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옥토가 있습니다. 그 옥토는 영으로 살아있어 세상의 것이 심겨지면 뱉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면 백배로 열매 맺는 땅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의 옥토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토록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낙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자라나며 반드시 열매 맺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웅재의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잠언 4장 23절 말씀 Proverbs chapter 4 verse 23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Amen. 여러분,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w was your week?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are many things we try to protect in life.
1: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0: We protect our homes, our health, our families, and the people we love.
1: 우리의 집을 지키고요, 또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0: But today, God reminds us to guard something even more precious.
1: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0: Today's scripture is from Proverbs chapter 4:23.
1: 잠언 4장 23절 말씀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0: Amen. Our words begin in a heart.
1: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0: Our choices begin in the heart.
1: 우리의 선택도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0: Even our faith, our hope, and the way we love others flow from the condition of our hearts.
1: 우리 믿음도 소망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0: So today, before we try to change the world around us, let us first invite God to care for the world within us.
1: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May His peace guard our hearts and may His word become the wellspring of everything we say and do.
1: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흘러가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0: So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VBC. 네,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book of Proverbs is filled with wisdom from King Solomon, the man God blessed with extraordinary wisdom. 네, 잠언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죠. After experiencing both great success and painful failure, Solomon understood that every choice begins in the heart. 큰 성공도 또 뼈아픈 실패도 모두 경험한 솔로몬은요, 모든 선택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 That is why he did not say guard your wealth or guard your reputation. Instead, he said above all else, God, guard your heart.
0: 그래서 그는 재산을 지키라거나 또는 명예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했습니다.
1: Think about a spring high in the mountains.
0: 깊은 산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1: If the spring is pure, the stream that flows from it will be clear and life-giving, right?
0: 샘이 맑으면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맑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1: But if the source becomes polluted, everything downstream is affected.
0: 그러나 샘이 오염되면 그 물을 따라 흐르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선택은 모두 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1: So each day, let us fill our hearts with God's word, His love, and His peace.
0: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Amen.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 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Every morning is a new opportunity to fill our hearts with God's word, His peace and His love.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는 그런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말에서는 소망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행동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주님의 평안함이 그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언제나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pending time together. And until next time, may the Lord guard your heart and guide every step of your journey.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veryone,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쇼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목회자 가족 역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 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한탄을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독이시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의 한 성도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 가정에 1년치 쌀과 생필품을 단숨에 후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조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지선의 주의 은혜라,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만 하는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신의 월급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먼저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전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돈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오직 아프리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지 탐험 중에 극심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는데요. 동료들이 염려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우선할 때 더 해주신다는 약속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마음 워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님만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마음 원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를 아주 적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냈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나중에 노년에 굶어죽기 딱 좋아요, 뭐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요, 코트 한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소식뿐이었다고 하죠. 존 웨슬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굶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웨슬리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라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란 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피터 패트레프 선교사님은 겨울을 앞두고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식량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매일 원주민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그렇게 하며 살 때 어디선가 식량을 실은 썰매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오거나 이웃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주는 기적, 이런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곡 김형미의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쇼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김명선의 왕께서 나를 보시네 였습니다. 낙원제 2집에서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곡들로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팀들의 어떤 곡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하루는 CCM으로 하루는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예배곡들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늦은 밤 계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추억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요,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예배, 주님께 이것을 제일 드리고 싶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그냥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딱 드려야 된다. 가장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로 주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마음은 밝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팀 루거십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 번씩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몸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 담대하다기보다는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마주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과 실제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가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현실은 믿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또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단체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카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샵1069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잘 모아서 토요일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광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당장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잘 전달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이제 짧은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따뜻해요. 그냥 신청곡 이 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뭐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뭐 이런 저를 향한 인사들과 글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푸근한 평안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다피카 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요. 저는 토요일 오는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그 찬양은 제이어스의 일어나 그 빛 비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도 거센 바람과 지진, 불길 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친 폭풍 속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했던 귀를 잠시 닫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예민한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주님이 가장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니 내 갈급한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안의 샘물을 마십니다. 네, 세밀한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요란한 소리로 찾아오지 않으시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다 뒤로 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그 다정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품으시고 지내시는 오늘, 네, 오늘뿐 아니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덕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출애굽기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기려 경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서 뉘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은 히브리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으니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서 그분이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게 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노역에서 떠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부역이나 하라 하고는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는 그들로 그들 몫의 부역을 그치게 하려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날에 바로는 백성의 노예 감독과 그 아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만들던 벽돌이 정해진 수를 채우게 하고 거기서 줄이지는 말라. 참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시오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어 그들로 일에나 심쓰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한눈 팔지 않게 하라. 이에 백성의 노예 감독과 아전들이 나가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실로 바로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든지 짚을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스스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나 너희 일한 몫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백성이 짚으러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졌다. 너의 감독들이 그들을 타고치며 너희는 짚이 있었던 때와 같이 하루 일할 몫을 그날에 끝내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너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놓은 아전들이 두드려 맞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하루에 빚어 놓아야 하는 벽돌이 수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문책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않고서 벽돌을 빚으라고 다그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두드려 맞으나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떠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정해진 수의 벽돌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전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바로 앞과 그 신하들 앞에 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어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살펴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이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백성을 도무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5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우리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터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의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가 온 사람처럼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우주에서 바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존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 상태로 북송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막 평양 대북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선군 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 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해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다고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 확 피어 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옥의 부수성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아,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갈 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정말 둘이 하나 될 것 같지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겠죠.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질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합동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서전을 쓰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는 매일같이 10가지 제목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7가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적는다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의 이 시간 출발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주 안의 기쁨 있네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하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켜. 그래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시리 알아요? 알렌탁시리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요.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잖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싫으면 될 텐데 아이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환영,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옹기장의 찬송.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신력 합창단의 목소리로 두 곡의 찬송 함께 하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북녘당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 임금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후로 돌아가야 할 것들마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절, 광명절과 같은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일과 역사를 왜곡하는 바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전대에 잘못을 되풀이지 않고 주체 연호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녘당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 북녘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테너 이다울 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찬송은 인천시립 합창단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분명합니다. 오늘 눈앞의 형편보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원 무궁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편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에서 온 김영순 자매의 편지, 북에 있는 모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합니다.
1: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내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에게는 강명의 빛이 안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방랑하던 길,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충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는 세상에서 방랑하던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광명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는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하는 자식이 되기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고향 북녘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향인 북녘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김영순 자매의 편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다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과 결혼식을 할 장소 그리고 또한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온 동네에 잔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온 동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들,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겠죠?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물이 좋지 않는 지역에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산에서 흐르는 약수물들 혹은 물들을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물을 바로 마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거나 포도주나 혹은 보리 술, 그러니까 맥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 음료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연 이 주관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계셨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아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하인을 붙여주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도주를 만드시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야 하고 또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한 포도를 선별해서 포도를 알맹이로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 포도를 으깨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포도 10개면 설탕을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포도주를 담글 병이나 자루, 통, 항아리를 세척하고 또 발효 식품과 함께 으깬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서 최소 3개월을 숙성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제자들과 하인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순종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었거나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 명 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전자에서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최고급 포도주의 맛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최선으로 노력해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최선의 밑바닥과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축제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5천명을 두고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

0: 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예정된 때에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때가 지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셔야 할 표적의 그 때가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는 마리아의 어쩌면 무리하고 어쩌면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마음, 지금 결혼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마음,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이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계획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하셨던 그 때를 바로 오늘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웠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리하고 무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결하게 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고민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듯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물을 항아리에 담듯이 이 항아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례하고 또한 무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8월 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함경남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3도, 강릉이 22도, 평양과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해산이 18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강계와 포항이 29도, 해산 27도, 함흥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2.5m, 서해 북부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와 챔버 콰이어였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심지어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이상 들은 적은 있으시죠? 안 들으셨으면 오늘도 보셨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나요?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따우마소라는 단어예요. 따우마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굉장히 경이롭게 놀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근데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extremely disturbed, 그러니까 매우 심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말랐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는지. 아니, 조금 더, 아마 제자들이 좀 랍비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좀 조심스럽게 문의를 한 거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애꿎은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이는 일에 이 사용하셨나요? 시작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다. 조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배고픈 때가 있었다. 아침에 시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덜 심란한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행그리해지네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주로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한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그런 일로 기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연관 없는 말씀하시는 저 불편함은 그냥 다른 말로 돌리는 이야기들처럼 들려요. 이게 사실일까요? 마음속의 불편함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 마가가 쓴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때가 아니라고 썼던 나는 테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늦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파괴였어요. 대부분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면 사과나무를 생각해요. 귤나무를 생각해요. 뭐냐 하면 열매가 맺히고 한 번에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문화잖아요. 거기 중동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많이 열리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야생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들 알아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작게 오늘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한데 아주 작게 이렇게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파리가 커지면서 이파리를 내는 곳에서 이 열매 무화과 열매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더 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익어서 한 3주 4주 안에 무화과가 그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 먼저 맺혀. 얘는 그 당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사이즈도 작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지나가면서 약간 설익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찾았던 거는 테에나가 없었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파괴의 때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시면 그걸 따면 조금 있다가 또 조그만 게 열려서 점점 커지고 조금 있다가 저기서 한 2, 3주마다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고 따고 자라고 따고 작은 거에서 큰 게 되니까 작은 걸 딸 수도 있어요. 중간치도 딸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너무 오래 두면 개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는 시기를 잘 잡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본문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화과 열매들이 많았던 동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동네들이 있어요. 두 동네.

동네가 있거든요. 그 두 동네는 뭐냐면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벳바게는 베이트와 파게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나오셔서 베단이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이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 중동을 갔다 오신 분, 우리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언덕 위에 산 등성이 같은데 약간 작은 산에 이 위에 올라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걸어서 maybe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점, 이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 있는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내려가세요. 그런데 벳페이지와 벳다니라고 하는 테나와 파게의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의 어린 열매들이 많이 있는 곳 벳바게와 무화과의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은 동네 베다니를 예수님이 왕래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선기자님의 글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파괴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태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벳바게 베이트와 베다니 사이에 이 합성된 단어로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매우 유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단어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사건 속에 이 저주의 장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바로 2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칭호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시고 성 안에서 성전을 둘러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마가복음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성으로 나오실 때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이 있죠.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사이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보셨을 때, 전날 예수님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마음속에 유일하게 저주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하는 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건설로 인해서 많은 도로들이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멀리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여기 다른 여러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다른 화폐의 다른 단위의 화폐 단위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물도 사야 되는데 재물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

동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 그 가족들이 동전 교환소를 만들고 참배객들에게 10배나 넘는 환전의 수익을 내면서 물건을 팔면서도 수익도 나오고 돈을 바꿔주면서도 수익을 보는,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둘기를 팔고

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조차도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또는 재물로 사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상을 엎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 충족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활동들을 선택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종교적 소비자들, 심지어 헌금도 마치 투기하거나 투자하듯이 내가 헌금을 잘하면,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이나 내 집을 축복할 거라는 그러한 동기로 이러한 소비자, 영적 소비자의 religious spiritual consumer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림으로 설교하시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공간 안에 내 필요를 채우는, 마치 마트에 가서 내 필요를 원하는 대로 내가 돈 주고 교환하듯이 하나님한테 와서도 소비자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소비자의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밑에 쓴 단어를 보실까요? 거함과 구함입니다. 왜?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듯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약간 매직 포뮬라인가요? 진이 병을 이렇게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요. 딱 떼내면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주문처럼 느껴져요. 뭔가 포뮬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굉장히 많아 보여. 커 보여. 이파리가 있는 큰 나무를 보시면 그 파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파리 때문에 파괴가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나무에는 작더라도 살아있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파리만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거는요, 영적 미숙이 아니고요, 영적 위선이었어요. 작은 파괴라도 있으면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성전에는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속에도 똑같이 종교적 소비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나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리더와 성도들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파리는 많은데 예수님은 그 이파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연막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 기도까지, 구함까지도 행위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0: 난해해서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너무 익숙해진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행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자, 이걸 나쁘다고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이 그 위선이 더 싫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이 젖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 구함조차도 우리 할머님이 냉수 떠다 놓고 이렇게 선앙당에서 비셨던 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산신령이 봐주시겠지. 산신령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행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Seeking not for approval.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함을 위하며 for abiding이에요. Approval이 아니라 abiding을 위한 거. 구하라. 어떻게 해요? 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막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를 키우거나 뭐 자기를 길게 하거나 자기 안에 뭔가 막 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제공해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자기 가지 끝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파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냥 딱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세요? 우리들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아직도 종교적 소비자의 모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성이면 감천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거함을 위한 구함이에요. 자매님들은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때는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안방에 가면 안방으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까지 자꾸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나 지금 속으로는 말 못하죠. 여보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제 서재에 들어서 문을 탁 닫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문을 왜 닫아?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좀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의 마음에 깊숙한 곳엔 뭐 하냐면, 나랑 대화하는 게 뭔가, 저는 언제 말하냐면, 뭐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싶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관계하고 싶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관계하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엔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제목이 붙여진 3분 20초

0: 초짜리의 동영상이었어요. 오, 이 친구가 이런 종류의 동영상을 보내다니 좀 놀랐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 제가 말문을 열면 부담을 느끼는 듯한 어조로 금방 화제를 바꿔버린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 싶어서 저는 얼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놀라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 건강을 낭비하는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용서와 자아 용납의 문제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명언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인데요. 꼭 성경을 발췌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머릿말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믿을 만하였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이런 말들을 기독교의 중요 진리로 여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묘한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이라도 이런 기독교라면 충분한 호감을 가지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급히 답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보낸 하나님과 인터뷰 동영상은 여러 지혜들을 모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대역죄란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말씀하신 얘기는 아예 들은 척도 않고 고상한 얘기들을 모아 편집한 내용이구나. 십자가 복음은 고상함이나 따뜻함, 향기로운 말이나 인격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피 흘림으로 온통 젖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도 감미로운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무서운 함정을 간파하고 경고해 주기 위해 우리는 늘 순전한 복음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 안에 살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예루살렘 백성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뽑아 여호람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람의 진에 쳐들어온 도둑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야도 역시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추겨 악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아하시야에게 나쁜 충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하시야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요람도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요람은 길르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시야는 죽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갔다가 요람과 함께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징벌하다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던 아하시야의 친척들을 보고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예후는 아하시야를 찾았습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 시체를 묻어주며 아하시야는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유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부앗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호사부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는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은 장교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입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 당번을 맡을 텐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시오. 나머지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들에 머무르시오.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들은 왕 곁에 있어야 하오. 그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지켜서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은 죽이시오.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키시오.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야다는 당번 일을 마친 사람들까지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과 안식일 당번이 아닌 사람을 모두 거느려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 왕이 쓰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관돼 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서 있어야 할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를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이리저리 달리며 왕을 찬양하자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백성이 모여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왕 곁에 서 있었고 온 땅의 백성도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그는 또 아달랴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의 말의 문 입구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붙잡아 거기에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문마다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한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부엘세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해마다 모으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지 않았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거룩한 장막을 짓지 않았소? 전에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여호와께 세금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돈입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었습니다. 돈이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들어있나 살펴본 뒤에 돈을 꺼내고 상자는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되풀이하여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새와 놋을 다루는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을 고치는 일은 잘 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을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쓰는 물건과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릇과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해가 다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유다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떠난 뒤에 보니 요아스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의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아스를 그의 침대 위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운 관리는 사밧과 여호사밧입니다. 사밧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게 내린 중요한 예언들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친 이야기는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나이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권위를 굳게 세운 뒤에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으면요, 그동안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죠.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요, 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은혜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거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말씀이 찬양이 된 곡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아 과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진 곡은 원에이 싱어즈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찬양은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삼어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만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르. 그가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로드니의 이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으로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또 회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가 가운데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박완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 책들을 쓰시면서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이 왕성한 활동 가운데서도 펜을 잠시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은 글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그때의 마음들을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책에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회복이 필요하지만 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셔야 됩니다.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1: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3년 반 동안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들 그리고 도랑에 쌓여있는 물까지도 핥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하나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두려워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0: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은 맨 북쪽 위가 단입니다. 맨 아래쪽 남쪽이 부에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에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영토의 개념이죠. 이제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그 땅의 마지막 남단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거기에 남겨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룻길을 광야를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하룻길, 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약 한 25km, 30km, 그걸 성경이 하룻길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 모든 희망을 놓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향하여서 20km, 30km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엘리야.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광야를 혼자 걷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요,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외로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하룻길을 걷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요.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0: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침에 지쳐있고 넘어져있고 쓰러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일어나라, 히브리 단어 쿰, 이 단어는요 예수님도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하루는요 죽은 소녀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죽어있는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죽었던 소녀에게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지금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네가 죽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또 지칩니다. 또 쓰러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귀하신 은혜,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일어나서 먹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풀밭에 눕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요. 내가 아는 목자, 내가 음성을 알고 있는 그 목자가 내 옆에 있지 않으면 양은요 절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0: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고,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광야는요,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너무 더우셨죠?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참 선한 목자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성, 하나님의 귀하신 세계, 그것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품 안에 지금 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지쳐 계신가요? 나 혼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약해져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또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음식에서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호렙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에게 또 한번 질문하십니다.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0: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어디에 있는 줄을 물으시는 장소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 잘 아실 텐데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기는요, 제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깨우셨잖아요. 먹이셨잖아요.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실 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못에는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때 들어간 첫 번째 사람만 낫습니다. 나를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거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주님이 낫고자 하냐?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0: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외쳤나요? 하나님, 이제 조카입니다. 나

0: 내가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렙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요, 굴 속에서 나를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 끊임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요. 누가 찾아와도 문 열지 않고요. 먹는 것도 싫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관계를 끊게 하는 겁니다. 혼자 고립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가 내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모두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는데 노란색 글씨에 유념해서 노란색 글씨에 유념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0: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엘리야 앞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지진 뒤에 큰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좀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람 속에서 역사하셨고 불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진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불로 이 모든 것을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안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보다 내 옆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지진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뜨거운 불보다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있는 어떤 기적을 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원어대로 읽으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침묵일까요? 엘리야의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0: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던 박완서 씨가요, 이 책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내 아들이어야 되냐고, 왜 지금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리시는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곡의 찬양을 내가 노래하며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성령을 펼치고 그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요, 성경 필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 장밖에 안 되는데 왜 15장이나 종이를 주셨을까? 처음에는 의아했답니다. 써보니까 알게 되셨답니다. 다 썼는데 마지막 한자, 아, 틀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한 잔데, 이게 다시 써야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세 장을 쓰는데 15장을 다 쓰셨답니다. 15번을 쓰신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가 침묵 가운데 있어도, 광야 속에 있어도, 마치 노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나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이 있으면 어디든지 누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지셔서, 내 인생을 만지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어떤 것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복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이 회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요, 여기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0: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는요, 내가 죽겠다고 걸어왔던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먹이셔서 이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길로 돌이켜서 그 광야를 지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갔던 광야는 죽겠다고 갔던 광야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 돌아가라는 그 광야는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고 걸어갔던 그 사막의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길을 다시 돌아 나옴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0: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새 힘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그가 가서 하나엘, 아람의 새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왔나요? 아합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왕, 이제 새로운 왕에게 내가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다시 세우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1: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0: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지금 엘리야가요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 저 혼자 남아서 그렇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이 사역을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지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애쓰는 사람이 지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은요 지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주는 음성, 너 혼자야, 너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구역을 주시고, 믿음의 목장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셔서 내가 약해질 때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다. 너나 사랑하니? 예,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물으시죠.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하죠. 예, 제가 연약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정말입니다. 그거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주님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스럽고 회복 때문에 어려워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회복으로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회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시작된다.
0: 회복은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0: 하나님의 귀하신 위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깊어진다.
0: 회복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깊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회복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완성된다.
0: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 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을 맞는

있죠.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2의 광복인 남북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33편,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는 김예진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특별히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6월, 7월, 8월에는 6.25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순교당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직후가 되겠는데 1950년 8월 10일에 후암교회를 설립하신 김예진 목사님이 공산군 총회 총살당에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이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는 거제도 수용소의 천사 맹의순 전도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연희 작가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실제 주인공인 맹의순 전도사의 삶은 그의 육필일기를 묶은 책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순교자요 성자의 삶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맹의순은 평양의 장대원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국전쟁 당시 조선신학교 3학년이었던 맹의순 전도사님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오해로 붙잡히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미군 의사를 통역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해 중공군 포로와 중환자들을 보살피고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는 지옥 같은 생활 중에도 전도자로 위로하는 천사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반공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는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광야교회를 설립하고 새벽 예배부터 한밤중까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2년 8월 11일 26살의 나이 뇌막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친구였던 박재훈 목사님은 적이 사랑했던 성인이었다고 맹의순 전도사님을 평가하며 사도 바울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안에 푹 잠겨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순교자의 발자취라고 말하는데요. 그 맹의순 전도사님이 1952년 8월 11일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제는 여의도 광장이 공원이 돼서 더 이상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모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 집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이면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복음의 열기는 한국 교회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8월 12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집회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200여만 명이 모여 제일 많은 성도가 모여 집회의 한 정점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는 엑스폴로 74가 개최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고 엑스폴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한 성령 폭발 대성회 집회로 대회 초반에 폭우가 내렸고 셋째 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성령 폭발을 일으키며 뜨거운 열기를 선사했는데 엑스폴로 74 대회의 표어는 예수 혁명과 성령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대회 중에 총 20만 명이 가도 전도를 나가서 27만 2천 명의 결신자를 얻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로 참가자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대규모 전도사업의 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엑스폴로 74는 70년대 한국교회 대규모 전도집회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집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를 비롯한 갖가지 종교적 박해와 창씨 개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족적 순환을 당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우리에게 해방은 어두운 역사 위에 내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해방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한국교회 지도자 다수를 학살할 음모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의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의해서 8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행되기 꼭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처형 대상자들은 8월 17일 밤에 석방됐던 것이죠. 8월 15일 해방과 8월 17일 옥중 성도들의 석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임을 알게 되는데요. 일제의 이 음모는 사학자 문창정 박사에 의해 확인됐고 그의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또 마포 3일 선교사님은 이 사악한 음모를 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는 77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70년을 기념해서 1977년 8월 15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국내의 부흥사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가 바로 1984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신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각종 행사와 기념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8월 15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인 8월 15일은 감사와 회개의 밤, 둘째 날은 화해와 일치의 밤, 셋째 날은 교회 성장과 갱신의 밤, 넷째 날은 민족 통일과 평화의 밤,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19일은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대회였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1984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극동방송 충북지역 복음화의 마지막 퍼즐.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개소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난 70년 오직 복음 하나로 대한민국 전역을 깨운 극동방송. 이제 그 전파가 난청지역이었던 충주 인근까지 힘차게 뻗어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역전을 경험하는 통로의 역할

를 수행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충북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입니다. 70년 은혜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충주와 충북 전역에 울려 퍼질 복음 전파의 시작을 함께 선포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